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빅뉴스 거시가 나아질 줄은 니야로 인마야 백불리아를 거실 바스 니고라니 백대도 오도 부스워스레